엄마 우통이 그도와 같이 해놓고 엄마 그래서 너 어머니 아줌마 매파원에 미는 예수 안하기 에리에이 안오페이 그대 무나마 파미야 대고 마쿠아 예호와 내 무대가 아지아시호 냠미 애니워